0: 이스타즈 601 턴 레프트 린 16 드로우. 이스타즈 601 턴 레프트 헤딩 16 드로우.
1: 레이반 턴 헤딩 16 드로우 이스타즈 601.
0: 이스타즈 601 리디 스피드 210 노트.
1: 리디 스피드 210 노트 이스타즈 601.

0: 코리아니아 705, 디스타라 메인테인 3000.
1: 디스타라 메인테인 3000, 코리아니아 705.
0: 프라이트라이너 616, 리크리아 디렉 카페오.
2: 디렉 카페오, 오렌지라이너 611.
0: 오렌지라이너 526, 디스타라 메인테인 플라르보 160.
3: 디펜드 플라이트 빌드 160, 오렌지라이너 526.